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Now I'm lit up inside. 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